0: 와 수호대인 배알라오디비디안 300도 받대.
1: 아이 꽤빼대.
0: 나 이거 간다 나뭐 카우노모 이래 말카우.
1: 에에.
0: 내가
1: 말카베데.
0: 에 하. 말카. 배이로 아쿠. 매주 부배님 말해 배정도. 카다 우노 이꽝 말라 이 반대. 하 배시 이 엄보 파파 말카베. 다이 아 이거 이렇게 시키지 않나 이 뿌이데이 때마다 하 호르헤 곤살레오 베데이 라.
1: 아, 이 바하고 랜도.
0: 아, 에 바하고, 으, 이, 고, 에. 하, 오, 호, 아, 에, 어, 또, 바자, 네, 보이, 에, 메라, 이, 마카, 엔, 당, 와.
1: 아, 니, 너, 우, 띠, 마, 쇼, 우,
0: 띠, 마, 쇼. 에, 펜, 테우, 마, 마카, 파우, 미, 오, 하, 호, 호, 에, 울, 니, 모, 루, 가, 어, 어, 이, 근, 띠, 이, 미, 쇼, 이, 베, 오, 베, 비.
1: 어, 이, 근, 띠, 미, 쇼.
0: 아, 쇼, 라, 오, 베, 비,
1: 우,
0: 베, 하, 라, 이, 마카. 하, 이, 과, 이, 마, 발, 이, 과.
1: 응.
0: 저, 야, 그, 라, 또, 우, 마, 너, 또, 베, 흐이.